뭘까 뭐가 맞는지를 몰라 뭔가 알듯 모르게는 뭘까 내 두 눈은 이미 속아 너무 가까워 필요한 건 third eye 혼란 속에 나와 survive 꼭 그 눈을 잡는 걸까 잡는 척하는

0: 제발 불안함에 떠는 불안정한 사체로 우두커니 서 있는 나 말고 나 말고
1: 나 말고
0: 나 자신을 자신하고 확신하는 그런 나 자신을 담아줘 담아줘
1: 담아줘
0: 그 눈 감지 마 제발 눈 감지 마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갇힌다 나갈 문 닫지 마 제발

거의 다 선물할 거니 에이 넌 레디 카페 비에 있는 스타와 같은 위치 관객은 카메라에 다들 전부 조심하길 바라니 야 누가 필요해 I said that the best has to 빨리 서부해 관객들은 모두 감탄해 네가 박살냈던 무대들을 보세 감상해 너의 고집 보지 못한 너의 도끼 소식 없던 일 도피 넌 웃음김 없이 좀이 조심 없지 반칙 꼴찌거리

0: 아직 지켜봐줘 난 되있어 뭐 대충 비
1: 찰 때마다 이미 생각해도 다른 놈들은 다 생각해 답답하다고 도망을 치는 내게 네가 날려줘서 즐겁다 no way
2: 야야야
1: 내 꿈속에서 멀리 자리 나도 같아

0: 시작부터 달려왔는데 아직 주변은 어둡기만 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말
1: 내겐 그저 두려움뿐인 말
2: 시간이 해결할 수 없어 기다리다 감 결국 붙잡혀 모든 해야 해난 다른 수 없어 이곳의 시간

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졸린 잠을 참아가며 살어 시간이 많이 놓진 않나 봐 너의 표정에서 드러났어 4,380일 동안 숫자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이기고 막 밤새 너를 가뒀던

일하는 날 나가리 뒤집어 삼켜 난 많이 먹은 나의 잔용기보다는 걱정 다 변해가고 있어 1부터 10까지 모두 내 의지만 상관없이 올라오는 부채 학교

어떻게 무너질까 내 심 기대하며 난 손가시처럼 생각하기만 해 난 지켜봐 right now 난 크게 소리쳐 out 매일 꿈꿔 오는 night girl 매일 퍼져 오는 게 sound me girl 나의 전부를 건져 사진 girl 매일 기다려 오는 내일인 girl